지연유미 야 지연유미 프로홈 나가 마음아비야 어베우라는 과수구와 아설미야소 메네원티 여보 야수와 대차 메네야 사야박치고 여보의 훌리야수 메네원티 여보와 대차 브라 어베프로 너가 좋아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어머니가 양주리 양가세 에브라 미치 아시 에베레스 메 Come on everywhere Come on everywhere I will sing it again I will sing it again Ebra Mitzi Asi We worship you Lord